0: 아니 왜 오이야 돌아보가자 엄마 엄마
1: Keep it on the voice of the city. CJMR 1320.
2: JD Music. JD Music.